0: 대신 무당 발발기라시 네. 어머, 어머, 안래 디네트 역락카 사모락동 안래 대신 반지 발발기라시 네. 어머, 어머.
1: 너는 니네 끝탕 휘영나니? 넌 무척 하지게만 해. 앙디니 너는 약갈이야. 색깔 증마? 운이 부산은 싸카싸카. 넌 따보 아니 부산은 싸는 아이죠. 앙 너는 니네 약갈이야.
2: 아버따 몽마 깔아 켜서 능아보 너 동그라디 동그라디 따뭉카 사그라디 따뭉카
0: 아따 아따 나시그라디 나시그라디 이거 아나 딴난 이방은 이프도 밝혀 아따 아나 기사 무당 그라시디
2: 동그라디 동그라디 능타니 신노고 탕이 정이그라디 아마바이 바부 너구는 동고 탕디 군우 뭉사 따끼리디 앙 동글레 타니 타니 능하부 정이디 에이 에이 아따 아따 손으로 동그라디 동그라디
1: ᱛᱟᱢᱱᱤ ᱵᱟᱜᱤᱱ ᱵᱚᱱᱚ ᱥᱚᱞᱱᱟᱱᱤ ᱱᱟᱝᱠᱷᱟᱭ ᱟᱝᱥᱚ ᱵᱚᱱᱚ ᱥᱚᱞᱱᱟᱭ ᱟᱜᱨᱟᱫᱤ ᱛᱟᱢᱱᱤ ᱵᱟᱜᱤᱱ ᱵᱚᱱᱚ ᱥᱚᱞᱱᱟᱱᱟᱭ ᱱᱟᱝ ᱪᱷᱟᱭᱢᱮ ᱟᱫᱤᱵᱟ ᱪᱤᱯᱨᱚᱠ ᱥᱚᱠᱟᱞ ᱡᱟᱭᱞᱮᱢᱥᱤᱱ ᱠᱟᱢᱤᱱᱤ ᱛᱟ